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12살)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는요. I want to focus on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한국 인디 씬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특히 많다는 또 두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s you know, 한로로 is also her background is indie singer-songwriter and she's probably the one of the hottest singer-songwriter not only in the indie scene, just on the mainstream scene, you know, overall.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던 인디 여성 싱어송라이터 세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today I brought prepared songs by three Korean indie singer-songwriter, female singer-songwriter, that is. 그래서 첫 번째 아티스트는 최제니라는 분입니다. Her first artist is named Jenny Choi. She made a debut in 2024. 근데 아직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음악성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without just a further ado, right? Let me just play a song by Choi Jenny and talk more about her music. This is Choi Jenny, Today.

Jenny, today I just really loved listening to that track, that sort of a muted piano playing. 뭔가 이렇게 한 톤을 딱 죽여놓은 듯한 그런 피아노 톤도 너무 좋고요. And her vocals are very understated, but leaves very lingering impression. 뭔가 굉장히 담담한 그런 보컬, 하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제니 투데이였는데요. Brought One More Track by 최제니. 이곡 역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타협점과 침묵과 집.

That was a 최재현이 타협점과 침묵과 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겠니? 내가 나와 타협점을 찾아서 마음이 쉬워지도록. Could you be just a little more honest so that I can find the compromise within myself and put my mind at ease?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겠니? 저 과거에 있는 어리둥절한 어린아이를 생각해봐. Think about that bewildered lost child back in the past. 그런 내용의 그런 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 second singer-songwriter. A bit of a different vibe from 최재니님. 허회경 씨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좀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이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곡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허회경, 난 묻어요.

허회경, 난 묻어요. So today's a music boutique. It's all about the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뽀님께서 앞서 들은 최제니 너무 좋은데요. 제니들은 모두 재능이 많은가 봐요. Right. Very talented, I think, singer-songwriter. And the 허회경 that you just listened to, more of a conventional type of melodical ballad. And sort of a band music sort of sound. She really does well, I think. 좀 굉장히 슬픈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허회경 씨. 근데 곡을 상당히 좀 감성적인 멜로디를 또 잘 만드는 그런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So, 최제니 and 허회경. And the next artist is 민기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요즘 또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요. She started out as a SoundCloud artist, meaning that uploading her, you know, demo songs on her SoundCloud account. And that's how she, I guess, gained recognition online. 많은 요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일단 온라인에서 그렇게 홍보를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 딱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기뉴입니다. The song is Meaningless.

0: Couple of tracks we heard from 민기뉴. First one was Meaningless and the second track was 사랑하지. 곡들이 굉장히 짧죠. 오츠로옹님께서 오늘 모두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몽글몽글한 목소리와 사운드네요. All the artists featured today sounds somewhat dreamy and very soft. I guess that is the vibe the young generation of musicians are definitely going for these days. 확실히 요즘 아티스트의 어떤 성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오츠로옹님께서 제 지인 중에 민기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좋아하는 a friend of mine used to use the nickname 민기뉴. Someone who really loved my sweet orange tree. Actually, 민기뉴 씨도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에서 그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Yes. I have actually one more song to go. 약간 이분들의 선배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김사월, 외로워.
1: 나는 외로워. 애써 좋은 사람을 찾고 매번 주면들을 찾네. 어쩔 수 없어.

0: 해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웰컴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listening to a guitarist named Gabor Szabo's song Love is Blue. Gabor Szabo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하게 된 기타리스트입니다. He's a jazz guitarist. I only discovered recently by accident. 그냥 듣다 보니까 이분의 음악에 그냥 바로 빠지게 됐습니다. So Gabor Szabo is generally considered jazz guitarist, right? But I think he's more than a jazz musician. 뭔가 재즈 뮤지션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He is from Hungary and immigrated to the States. So he is a Hungarian American. 지금 들으시는 곡은 Love is Blue라는 곡.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 이것을 이제 이분의 해석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Gabor Szabo의 Love is Blue. And this song kind of represents his, I don't know, musical mindset because he collaborated a lot of with a lot of people. And he covered a lot of songs. 본인의 곡도 물론 훌륭하게 많이 했지만은 참 예전의 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곡들을 듣고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내가 듣던 곡인데 이분의 기타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다. It just his music is just so comfortable to listen to. 그냥 계속 듣고 싶고. I think that's what music can do for you, and that's what good music can do for you. I think. 그죠? 그래서 이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버곡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 더 들어볼까요? This is Gabor Szabo's cover version of Both Sides Now.

San Francisco Night, Gabor Szabo, with the collaboration of with the band the California Dreamers. Interesting meant that he, little narration in the beginning that he says, this is a very personal song, so if you cannot understand it, particularly my friends in Budapest, 고향에 있는 친구들아, 이거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노래잖아요. Then save up all your bread and fly Trans Love Airways to San Francisco, USA. Then maybe you'll understand the song and it will be worth it.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바로 비행기 예약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와.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아니면 아주 귀한 돈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멘트도 너무 재밌죠. 보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멋지시네요. Right. I love his voice too. 근데 참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So this next track is another instrumental that he composed with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Bobby Womack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노래인데 참 멋진 또 인스트루멘털입니다. 들어보실까요? Gabor Szabo, Breezing.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3: Yeah.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세계의 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Today.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힌트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제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his song we are listening to is Hot for Teacher by Gleecast. This song is originally by Van Halen. And I'm going to give you the first hint. 첫 번째 힌트는 항상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성대모사로 표현을 해드리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et right into it. Okay, I need my two hands. 너 정말 수업 들어가라잖아, 수업. 왜 말을 안 듣니, 왜?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찰싹! 찰싹! 네, 이런 감정씬이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기억나는 대사 아닌가요? Get into the classroom. It is class time. This is what the teacher is saying in the scene. And she goes, Why aren't you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to your teacher? That's me. You'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Understand?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울먹이면서 체벌을 하면서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좀 세기를 봐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장면에 어떤 드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맞춰 주시고요. You know guys, if you can't come up with the answer, if you have absolutely no clue of what I'm talking about, just take a guess. Just come up with the most random name.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학생과 선생의 전쟁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정답을 모르시면 재밌는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drop your hints and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e're back! I brought my pencil. Give me something to write on, man.

We are now listening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우리 영 H 모닝 그룹께서 완전 똑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완전 똑같이 들리셨구나. 뭔가 영혼이 없는데요. 저희랑 둘 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 정답은 호랑이 선생님. 완전 찰떡 제목인 것 같아요. 호랑이 선생님 너무 무섭잖아요.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잖아.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아주 매섭게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 CSI, cat CSI. 동갑내기 과약이었나요? 라고 It could be confusing. Yes, yes, yes.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갑내기 과약이는 근데 영화예요. And we're talking about a drama. And I guess the cast has a very similar role in both the movie and the drama too. 8960 모닝 그룹어 이건 바로 사촌동생 과외하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외 아닙니다. 뭔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And I totally understand why you guys are getting confused. 하지만 정답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909 모닝 그룹어 2737 제목은 땡땡땡이요. 김하늘이 대사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도 학생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Oh my god, so you had a crush on your teacher when you were a student? 몰라 몰라. 0362 머닝그룹어 땡땡땡입니다. 진의 군항제 벚꽃이 예쁘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So you did watch this drama.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또 떠오르시나 봅니다. 4477 also sent in the answer. Well, to help you guys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m gonna give you a second hint. This is a drama that depicts a love story between Taewon, a high school Korean teacher, and a senior high school student. It came out back in May 2002.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It stars 김하늘 and 김재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채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Let's go!

And now we're listening to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We'll carry on.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부분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Welcome to the Black Parade by My Chemical Romance. 뭔가 romance 관련된 드라마일까요? This could be a hint, everyone. 저희 노래 그냥 틀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Hint is always behind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Y 고릴라 모닝그룹업께서 정말 추억 돋는 영화네요. 동갑내기 과이야기입니다. 땡! 이거 아니라니까요, 모닝그룹어들. 헷갈리실 순 있는데요. I'm talking about a drama that came out back in 2002. 자, 동갑내기 과이야기는 권상우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But this drama casts 김하늘 and 김재원. 자,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께서 또 도전을 해주셨어요. Another challenge from 조국 모닝그룹어. 상두야 학교 가자. 와,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비와 또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이죠. 뭔가 학교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많기는 했네요. There used to be a lot of dramas that kind of depicts the romanc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642 모닝그룹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드라마 봤는데 학교? 저 이제 학교 출근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학교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런 드라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Actually, in that case, let me give you another hint. 우리 모닝그룹어들, 클래식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때 이 노래 한 번씩은 연주해보셨을 거예요. When learning classical guitar or piano, you must have tried playing this song at least once.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기타 연주곡 뭐가 떠오르시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Actually, in fac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guessing the correct answer. 3016 morning groover, 홍홍홍 라이프 morning groover, 3378 sent in the correct answer. 1854 morning groover, 정답은 땡땡땡 썸머PD님 김하늘인 줄 알았어요. 한주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나는 썸머PD고 너는 김하늘이야. 뭔가 울먹이면서 찰싹찰싹 때리는 그 장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0933 모닝그룹어 땡땡땡 제 주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Oh, wow, so this turned out to be a true story. Oh my gosh. 행복하게 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3219 a new morning groover set 정답은 땡땡땡 the teacher got upset because the student kept seducing her? I'm not really sure because I haven't watched this drama myself.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뻔한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에 빠지는. But anyways, I will be back with the answer just in a minute. So stay tuned, everyone.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노래 제목에 정답 예시가 곳곳에 숨어 있군요. That is correct. You found out right.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숨은 그림 항상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나요? 우리 모닝그룹 선곡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9865 모닝그룹어 땡땡땡이요. 썸머피디님 힌트에 답 올려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istenership. 0300 모닝그룹어 우리 썸머님 힌트 감사합니다. 하트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Okay, moninggroupers. The answer is 로망스였습니다. 기타 클래식 연주곡 로망스 다들 아시죠? 로망스였고요. This song that we are listening to right now is 이별이 오지 못하게 by Paige and this was the soundtrack, everyone.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고 물러날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day to 3219 Morning Groover. 오늘은 3219 Morning Groover께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릴게요. And I'll be back for you guys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so stay tuned.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음악 감상하면서 딱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soon.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Survey Trend Data From MZ to all generation.
2: Get ready to stay ahead of the trends as we dive into a world of charts, uncovering the latest buzz, and unveiling fascinating insights.

0: It is time for Chartopia, everyone. And here on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Chartopia.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 Today's topic is the worst types of part-time employees chosen by store owners.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입니다. Sounds interesting, right? I don't know how many bosses are listening to this show right now. 혹시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좋은 알바생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These days, meeting good part-time employees is like picking stars from the sky. So the short-term job platform 알바땡 recently conducted a survey with 400 store owners who employ part-time workers, asking them about the types of employees they regret hiring.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se types are.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일단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And our chartman Richard has been doing a research on that and he's going to announce from the fifth one. 5번부터 우리 차트맨 리차드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Let's go!
1: Number 5. Types with poor attendance management, such as being late or leaving early.
0: 지각, 조퇴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인 유형. I mean, we all are humans, so we can definitely make mistakes at least once. 뭐 한 번쯤은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아 뭔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뭔가 5시부터 짐을 싸고 있다거나 6시 땡 하면은 바로 뛰쳐나가고 아 이거는 근태를 지키는 거긴 하겠죠. 근데 막 은근슬쩍 일찍 가는 거 있잖아요. 할 거 없죠?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5시 반밖에 안 됐고 And continuously being a little late. 뭐 1, 2분 늦은다고 해서 뭐 문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 약속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It is the basic fundamental part when it comes to those making those

0: contracts in workplaces. 그래서 뭔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면 일을 뭔가 이렇게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각, 조퇴 이런 거 엉망이면 안 됩니다. Okay, let's move on to number four.
1: Number four. The type who looks at their smartphone at every opportunity.
0: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는 유형. When you're supposed to be working at your workplace, you know, if you get that moment, you would always glance at your phone instead of focusing on your work.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 손님이 막 부르고 있는데 저기요 이러는데 핸드폰 보면서 예, 잠깐만요. 이거 쇼츠만 좀 보고 갈게요. 막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러면 좀 이제 손님 입장에서도 보기 불편하죠. And you know, like, it seems like you're not even in a rush and you're not even focusing on the people who needs your help. 도움이 되게 필요한데, 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태국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So I was trying to get a foot massage when I was in Thailand. And it was really not that expensive, but I really needed that foot massage. 근데 그 직원분께서 그냥 제 발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듬성듬성 발라주시더니 한쪽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른손으로만 저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는데 본인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핸드폰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You're not even in a rush, so there is absolutely no need to stare at your phone, especially when you're working. 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일 시켰더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네, 답답하죠. Okay,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three. The type who only works when given explicit instructions.
0: Okay, some people might be on the fence about this. 일 일일이 시키고 제시해야 일하는 유형. 근데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켜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센스 이런 거를 조금 요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한 둘, 셋 정도는 할수 있는. You know, some people are really fast learners, so people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 you if you are fast learners. So, you know, they would expect you to do certain things when you are not told to do the things one by one.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걸좀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안나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정채은 배우가 이제 그 수지 씨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근데 초반에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Like, you need to be able to learn how to do things when you're not really used to the work.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죠. Alright, let's move on to number two.
1: Number two, the type who is slow and sluggish in their actions.
0: 행동이 느리고 약간 굼뜬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릇빠릇한 걸좀 선호하시나 봐요, 사장님들께서. I guess people prefer to have employees who are fast and quick instead of those who are kind of sluggish and slow, taking all of the time that they need. 뭔가 이렇게 뭔가 걸어오는 것도 느릿느릿 사장님께서 급하게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이러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스마트폰 조금만 더 보고 막 이러면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다가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불렀을 때 네, 뭔가요?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예뻐 보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또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면 또 실수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좀잘 해야 되겠죠. So yes, those were the types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again when it comes to working in part-time.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다시는 뽑고 싶지 않은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So try to guess the first type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ever again. 힌트를 좀 드릴게요. I was about to get this work done. 사장님,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but, there's like millions of buts right here.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뭔가를 일을 시켰는데, 이거 제가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I was just about to do this. I was just about to get this work done. But this happened, that happened, this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Ellie King, X and O's.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different charts and surveys. Some answers are being sent from our morning groovers. For example, 얼갈의 배추 모닝 그룹업께서 1등은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생일 것 같아요. So quitting your job without announcing in advance. 이것도 좀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 안 해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건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로만 일하는 알바라고 말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 네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조금만 있다가요 말하면서 말로만 일하는 그런 알바 와 진짜 오래가지 못할 건데 아리스 모닝그룹께서 이래저래 핑계만 이야기하는 알바 같네요. 말로 일하는 So coming up with all different kinds of excuses. 그리고 1853 모닝그룹어 1위는 핑계대는 알바이죠. 일교차가 심한 시즌이네요. 모닝그룹어들 건강 유의하세요. By Bradley. So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quite big these day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perhaps the answer is those employees always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excuses. 맞아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불이 났거든요.

0: 막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그죠? 9909 모닝 그룹어 말 대꾸하는 유형이라고. So someone who constantly talks back to their boss. 이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8263 모닝 그룹어께서 매일매일 실수하는 부주의한 알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유 사장님 울림이라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세상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요런 알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힘드셨겠네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업께서는 제 친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순위에 나온 거다 하소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무단 결근이 제일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So a friend of mine owns a convenience store and unfortunately they have experienced all of the list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아, 진짜요? 이게 진짜 흔한 케이스이군요. 이걸 다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무단 결근 진짜 왜 하는 걸까요? Like, why would you not show up to your work unannounced? That is like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ever do if you are getting paid to do a certain job. 아, 진짜 이런 건좀 기본인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도 같은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건 저희가 좀 지켜야 업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장이었던 적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ESTJ라 그런가요? Okay, everyone. It's time for me to announce the answer. 우리 리차드가 또 정답을 발표해 줄 겁니다. Richard, are you there?
1: Number one. The type who has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0: 맞습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은 그런 유형이죠.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왜이 일을 못했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그런 변명과 온갖 그런 핑계들이 많은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0853 모닝그룹업께서 요즘 사장님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유유, 갑자기 저 퇴사합니다. 유유, 최악의 직원이네요. 라고. I guess a lot of bosses are frustrated about the fact that some employees would just quit their job unannounced.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이제 될 텐데. 나중에 본인들이 사장이 돼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0933 모닝그룹어 핑계만 대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려는 알바 같네요. 알바생들, 사장님들 모두들 서로 안 맞으실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다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들 화이팅. Big ups to all the employees and even employers. 맞아요. 조금만 좀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일말의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알바 경험이 딱한번 있어요. I have like one experience of doing part-time and not so much when I was in college because most of the times I would be doing tutoring. 저는 과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알바 경험은 딱한번 있거든요. And that was when I used to work at a kindergarten when I was a freshman. 새내기 때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저좀 어떤 알바생이었을 것 같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Like,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employer do you think I was? 저 되게 나름 열심히 했던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한 3년, 4년이 지났나요? 갑자기 제가 해외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And I picked up the random phone call and it turned out to be my boss when I used to work my part-time. 예전에 알바했을 때 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즘 대학생인데 뭐 하냐고, 알바 다시 해줄 생각 없냐고, 예전에 받은 거에 더블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저 나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알바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썸맛쌤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한데 저 지금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나 그래도 괜찮은 알바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바했을 때 최저임금이 한 4,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I guess the minimum wage back in time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was around 4,000 won. So when she said that she would pay me double, it would be like 8,000 won? 지금에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네요. Anyways, that was my story on my working part-time. Back in freshman.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going to now get to a song break and read your messages later on, so stay tuned. Here is Rachel Platten, Fight Song.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Everyone, this is a segment where you get to learn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And for this particular segment, joining me in the studio is producer YG. Good morning.
1: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0: Sounding extra energetic today.
1: Try to be.
0: Yeah, you're trying really hard.
1: Actually, I'm very scared right now.
0: Yeah, you're really hurt. And today, you're actually going to the hospital.
1: 무서워요.
0: Everyone, YG is going
1: 무서워요.
0: To be hospitalized. He's going to be hospitalized today because he needs to get a surgery. 1303 모닝 그룹어, 썸머님과 YG PD님 코너 오늘도 멋진 연기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배송 반장님도 YG PD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Say What의 텐션이 하이 텐션이네요. 수술이요? 라고
1: 네
0: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그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고요.
0: 아니요, 당연하죠. 누가 보냈나요?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세요? 뭐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1: 아니에요? No, I'm not gonna do that.
0: 어, 그것도 요즘 그렇게 패키지로 많이들
1: 아, 하시거든요.
0: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네. 제가 뭐 소개시켜드릴까요?
1: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될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뭐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요즘 뭐 시술도 많고. 하지만 예,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접어두시고 건강을 먼저 되찾으시기 네, 바랍니다.
1: 팔만 잘 고치고 올게요.
0: 네, 팔 잘 고치신 다음에 이제 미용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1: 알겠습니다.
0: 것 같아요.
1: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하네.
0: 얼마나 잘생기셨나요? 우리 그 뭐죠? 제가 밀고 있던 거 3초 하석진. 네,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네. 어, 진짜 근데 재활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어, 로드레이지 모닝그룹께서 YGPD님 굿모닝 오늘 팔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받기 좋은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날씨는 정말 좋은데
0: 네네.
1: But the problem is that it's getting hard. Hot. Right
0: 어,
1: now.
0: 근데 so,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그냥 잘 받으시는 것도 네 아유. 6월 7월 되면 더 더워지니까요.
1: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0: 아리수 모닝그룹어도 진짜 얼른 나오세요. 남산 최 팀장님, YGPD님 들려주세요. 혼신의 연기 기대합니다. 아 우리 이제 팔리기 그만하고 연기나 빨리 하라고. So let's get right into it. Are you ready? Let's go.
1: (웃음) 내 여자친구는 자유로운 영혼. We've been dating for 3 weeks, and I'm not still used to her, but she's beautiful. 하지만 너무 이쁘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서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써머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She said she'd be at dinner, company dinner.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Let me call her. 썸머, 어디야? Are you still at company dinner?
2: 아, 그럼 그럼. Oh my gosh, this company dinner is so much fun. I think we're about to head to the singing room right now.
1: 노래방?
2: 나 노래방 가서 또 행복한 날을 불러볼까? 몇 번이나 아, 이별을 경험하고서 날 만나지.
1: 나 이러다 진짜 내가 이별을 응? 얘기하는 수가 있어.
2: 응?
1: 어? It's late. 어? What do you mean? 노래방
2: Hey, are you breaking up with me just because I'm going to 노래방? 아니 연애 초반 때 오빠 쿨하다고 했잖아. 정말 1억이야. 노래방 간다고 헤어져?
1: 그래 알았어 조심히 놀다가 들어가.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 가면 전화하고. Summer never called that night. 이날도 또 연락 두절. 아, 또 어디야? 나 이 밤까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Where are you? Why aren't you at home yet?
2: Hey, don't be so obsessed. No 집착. 오빠 나는 말이지 집착하는 남자가 제일 질색이야.
1: 너가 집착하게 그래서 어딘데? 어딘데?
2: Hey, I'm at a very important business meeting. 이거 노는 거 아니야.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중요한 저녁 자리라고. 아, YG 바보.
1: 그러고는 그녀는 또 연락 두절. This happens almost every day. 맨날 이러고 제 여자친구는 극이라서 친구도 정말 많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아요. She never has any time for me.
2: Oh, sorry, YG. This weekend,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Oh, next weekend, 다음 주. Sorry, I have my friend's wedding party.
1: 아니, 그럼 나는 언제 볼 건데? 아니, 우리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연애하는 거 맞지?
2: Of course. course. 아 그리고 일단 나는 예쁘잖아. 예뻐서 다 용서한다며. 아니야?
1: 아 그런데 아 no, Summer, no.
2: No? Are you saying that I'm not pretty? 지금 나 안 예쁘다는 거야? Did you just say that to my face?
1: Summer, you are pretty, but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What? 오빠, 갑자기 왜 그래?
1: I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Sign up for what? 우리 YG PD님 이런 여자친구 어떠십니까?
3: 어 사실 제가 이렇게 화내진 않아요.
0: 어 진짜 근데 화 별로 안 내셨어요. 그냥 약간 어디야 이렇게 걱정하는 톤으로 얘기하셔가지고.
3: 어 I actually acted like I'm angry.
0: 아 okay, so that's you being angry.
3: Actually, I'm not gonna say anything if this kind of things happens to my girlfriend.
0: But like, how is it?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아, 화를 내든 안 내든.
3: 일단 싫어요.
0: 아, 싫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약속이 없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극단적으로 밸런스 게임이에요. 약속이 하나도 없고 나만 바라봐 주는 여자 versus a girlfriend who has so many plans like two weeks ahead.
3: 아하. 앞에 거. 전자.
0: 앞에 거. 어. 오, 전 어떨 것 같아요?
3: 근데 네. 약속이 있어도 네네. 연락이 한 뜨문뜨문 되면 괜찮아요.
0: 아, if someone
3: 약간 그러니까 노래방도 얘기 나왔는데 네네. if someone goes to 노래방 for 2차 they have my girlfriend has to call me or message me like I'm going to 노래방 for second 뭐 2차.
0: Oh, like every so single
3: it,
0: hour.
3: If it's it is I'm fine with that.
0: 저는 약간 집에 갈 때만 연락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네. 뭐 집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연락해 주면 뭐 what's the problem, I guess.
3: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너무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2시 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0: 혹시 왜 안 자요? 먼저 자야지. 아 걱정돼서.
3: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아. 있다라는 약간 아 너무 집착인가 이거?
0: 아니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다리시지 마시고 데리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괜찮죠.
3: 근데 네. 근데 가끔 그게 애매한 게.
0: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네. 회사 사람들이 연애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남자친구 가 나타나가지고 네. 어 나 왔어 그랬는데
0: 어 맞아요.
3: 되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전 뭐 좋아합니다. 네 많이들 데리러 와 주시고요. Anyways,
3: 여러분 잘 들으셨죠?
0: 네, 서머 픽업하러 오세요. 여기 상암동 매봉산로 3일입니다. Anyways, today's key expression is I didn't sign up for this. I did not sign up for this. YG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So what does this mean, everyone? Take a guess. 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보기 드릴게요. 1번.
3: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0: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2번.
3: 사인해 주세요. 팬입니다.
0: 어,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네. I did not sign up for this.
3: 좀 이따 사인해 주세요.
0: 어, 진짜죠? 제가 팔 여기다가 사인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So everyone, let me know the answer.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G, so much. 수술 받으시는 거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Here is 소찬이 현명한 선택.

6533 모닝 그룹 스탯 1번 1번 썸머님 사인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줄 서시고요. 7991 모닝 그룹 스탯 1번이요. 저런 여친 싫어요. 점점점. 크크크. 조금 과하기는 하죠. 어떻게 이렇게 2주, 3주, 한 달치 약속이 다 잡혀버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2789 모닝 그룹어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 정답 1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The answer was number one.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가 I did not sign up for this의 정답이었습니다. I did not sign up for this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걸 하려고 한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뭔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The expression I did not sign up for this originates from the literal act of signing up for an activity, event, or service. So, in this context, to sign up means to formally agre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y registering or putting one's name on the list.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타지로 거취를 옮겨야 하는 상황, 이럴 때좀 난감하죠. 이럴 때, when the job required him to move to a different city, he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저는 당연히 여기 상암동으로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주도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그리고 러닝크루에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럴 때 I joined the running crew for a light workout. 나 가볍게 그냥 운동하려고 했는데 But it is too intense. 너무 힘들어. I did not sign up for this.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제 머리를 해줄 때, 머리가 갑자기 마음에 안들 때, Oh my gosh!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 파마 뭐예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So that was the expression for today's say what. 오늘 사용 많이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hope this segment helped you guys improving your English,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nd your song requests. Here is 이정현, 와!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Are you all surprised at this moment? Because we are starting off with a song that is not so hype? Don't be surprised, because we have one of those days too. 우린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발라드 위주로. 제가 발라드 알러지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가 무서우면은 정면 마주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을 마주해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라드 노래 준비해봤어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 신나는 노래를 틀고 싶지만 저 스스로를 조금 누르고 이 발라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윈니 아렌니 윈니 휴스턴 언니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윈니 휴스턴 언니.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캐리 아빠님께서 마침 썸머 피디님 사랑해요.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네 여러분, 차분해서 뭐 제가 말 오버하지 마. 여러분들 오늘은 발라드 느낌으로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So I'm facing my own trauma here, you know, facing this lovely ballad song. So enjoy. 그리고 이 노래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There is a moment in this song where the drum goes boom. So let's all try to guess exactly where that part is. 이 노래 중에서 막 이렇게 퍼스가 좀 있다 갑자기 쿵 and I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볼륨을 제가 한번 더 크게 들어보고 노래가 잘 들리도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TMI 퀴즈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TMI 퀴즈를 우겨넣는 저 어때요? So obviously there is a random quiz that you have to guess. Summer's totally random TMI quiz. 굳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게 바로 TMI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오늘도 질문 나갑니다. So here goes the question.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하루에도 세 번, 네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미뤘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So when I was a kid, my dream job changed three times a day.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여러분 시작! 0.1초 빨랐나? 이 쿵쿵은 맞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점수 매겨주시고요. Love you! 여러분, 신나는 나. 제발 차분해져. 썸머야, 정신 차려. Okay, so guess this answer. When I was a quiz, my dream job changed a lot.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Guess it!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릴 때 가장 오래 제가 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정말 쓸데없죠? 하지만 은근 궁금할 거예요. Because I will love you forever. 우리 서비님께서 굿모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비님? 서비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썸머가 어릴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Imagine that little girl dreaming about becoming something, becoming someone. So just guess it. It's easy.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아, 고마워요. 저를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일깨워주는 Whitney 언니 들어가시고요. R&B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R&B도 발라드 느낌으로 차분하게 갈 수 있어요. 꽤나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You know? I'm kind of enjoying this ballad vibe.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발라드를 듣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 All My Life 이거 함께 불러주실 거죠? Back to the 90s. 아, 이 노래가 우리 오빠 결혼식 축가였네. 에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익숙했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기억나시나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오빠의 결혼식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세요. Like you. I pray for someone like you.

어때요? 즉석으로 이렇게 번역해드리는 저 번역 서비스입니다. You. Okay. 오, 선이 모닝 그룹업께서 손마피디님 굿모닝이에요. 힌트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이 장래희망은요, 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약간의 서비스 직종이네요. 예, 그래서 공 하나하나 칠 모닝그룹은 땡입니다. 왜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저는 가수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 did not want to become a singer, but I actually wanted to become a back dancer. 저는 백댄서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뒤에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때도 알았나봐요. 아, 메인댄서는 내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백댄서, 안무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양내의 희망이 한 3초 정도 있었습니다. Oh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난 항상 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로맨틱한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축가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축가 전문 가수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밀었던 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뭐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o it was all about being friendly to a lot of people. 뭐 그런 꿈을 제가 한 달 정도는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장래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hat you feel the same you. Oh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Pray for someone like you, Jenny. I can't deny that I finally found you. 드디어 널 찾았어.

0: 발라드 나쁘지 않은데?
1: So since we have, you know, enjoyed some pop song, pop ballad, it's time for another Korean ballad. 아, 네, 맞습니다. The Legend 고전 발라드. 언제 또 빅마마가 고전이 되었어요? 체념 듣고 있습니다. 행복했어, 다 같이. I was happy.

아침. 오케이, 가사 모르니까 문자 읽어볼게요. 9429 모닝그룹어.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을 테니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니 지금이라도 도전. 일방통행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라고. So you dreamed about being a Miss Korea because you were so pretty. 아, 칭찬은 감사한데 은근히도 이거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예쁘다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내가 되고 싶다? 올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영 H님 정답은 편의점 사장님. Wow, the owner of a convenience store, the CEO.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해요. 제 옛날에 초딩 때 장래희망이 사장이었어요. 사장이라고 적었었어요. Do I have to hate you? Do I have to hate you? 아니면 네 탓을 do I have to blame myself?

우리 신규 모닝그룹에 welcome. 놀라진 않으셨죠? 우리 8586 모닝그룹을셋. 선모님 안녕하세요. 스튜어디스일 것 같습니다. 라고. 5532님도 승무원. 6384님 스튜어디스. 선모 PD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해피라이프님도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해주셨는데 정답 맞았어요. 저 어렸을 때 승무원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딱 땡 항공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너무 멋있어 보였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었고. 안녕하십니까, Please fasten your seatbelt, we're now about to take off,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방귀찬 얘기 놀라시는데, 놀랍게도 좀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외향사가 더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런 거 있죠. 조금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안전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Beef or chicken? No? We don't have beef service here. I'm sorry. Just eat chicken.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 항공사가 조금 빡세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도착하면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sit down, you over there, sit down, seatbel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뭡니까? 엄청 친절하잖아요. You know, Korean flight attendants are known for being so friendly. So we're like, 아닙니다. 앉으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승무원을 꿈꿨는데 주변에서 자꾸 외향사라고. 어때요? 저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어울리나요? 아니면 외향사가 어울리나요?

권혁수 영상 보셨나요? 지금 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파르파 이러면서 네가 바로 내 마지막 사랑이야. 끝사랑이야. 너무 얼마나 로맨틱한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 빅마마의 체녀 파레. I wish you the best. 너무 슬퍼. 여러분 발라드 왜 들어요? 이렇게 슬픈데. I'm dropping tears right now at this moment.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눈물이 1도 안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해피라.

모닝 그룹업께서 터키 항공사는 어떠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터키 항공사 저 타봤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막 안전수칙 같은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는데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요. So you know those safety guideline videos that they show you? Yeah, Turkish Airlines, they do like the best job at it. 막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 막 춤추면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 바이브랑 맞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희치님께서 이 노래는 반대로 영어로 불러줘 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해드렸잖아요. 네? If I could go back in time. 아,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있는데 영어로 한번 또 개사를 한번 해볼까요? 개사가 아니다, 번역이죠. 울고 있는 너의 아, 잠깐만. 이게 한국 노래로 먼저 심취를 했다가 빠져들면은 그때 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예. 솔직히 한국 가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쉽진 않아요. 떠나가면 안 되니까? 떠나가면 안 돼. 아, 아직도 아니네.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안 그만해. I miss you. 이걸 누가 번역 못해. I miss you. I know that you would hate someone.

가능하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발라드 바이브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노래방 하면 발라드예요. 그렇죠? 끈적끈적하고 이런 절실한 발라드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잖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또 그렉 형님이 생각나는 노래인데, you know, a lot of you might be thinking about Greg when listening to this song. 이런 난 내가 미워질 만큼 Yeah, I'm Greg Mike. 그렉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이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드셔야 돼요.

이거예요. I miss Greg. 우리 그렉 오빠 잘 지내죠? 예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추억 함께 회상해 주시면서 자, 백지영언니 나와주셨어요. 우리 쌈바 라틴 언니 아니죠. 발라드 퀸! 백지영언니가 디바도 아니죠. 그 Dash가 아니라 총 맞을 것처럼 이 절실한 발라드. 이거 박우리 팀장님이 띄워주셨는데 좀 당황했어요. 가사를 모르는데. 구멍난 가슴에 그건가요? 그죠 그죠. 구멍난 가슴에 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렉형 찾아주시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백지영 언니 타임입니다. 네, 빨리빨리들 캐치업 해주시고요. Please catch up.

0: 진짜 제 텀블러를 걸도록 할게요. At least one of you might be singing along to this song, right?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되나? Oh, but it flips out through my fingers.
1: 진짜 노력해.
0: 와, 지금 내정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The Summer의 발라드 극복기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셨어요. So I guess I have overcome my trauma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s song selection.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은 정면 마주할 때가 인생에서 필요한 겁니다.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face the trauma. Okay. 우리 또 명언 좋아하시는 사뚜기 모닝그루버 외에 다수 모닝그루버들을 위해 이 명언 하나 남겨드리고요. I'm going to get ready for some news headlines, okay? So listen and enjoy to the rest of this beloved song. 백정원의 총 맞은 것처럼 들으시면서

0: Mixtape 1013. Bringing the best of the best of the past. Tune in and let the music take you back.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목소리)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는요. I want to focus on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한국 인디 씬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특히 많다는 또 두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s you know, 한로로 is also her background is indie singer-songwriter and she's probably the one of the hottest singer-songwriter not only in the indie scene, just on the mainstream scene, you know, overall.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던 인디 여성 싱어송라이터 세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today I brought prepared songs by three Korean indie singer-songwriter, female singer-songwriter, that is. 그래서 첫 번째 아티스트는 최제니라는 분입니다. Her first artist is named Jenny Choi. She made a debut in 2024. 근데 아직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음악성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without just further ado, right? Let me just play a song by 최제니 and talk more about her music. This is 최제니, Today.

Chejani, today I just really loved listening to that track, that sort of a muted piano playing. 뭔가 이렇게 한 톤을 딱 죽여놓은 듯한 그런 피아노 톤도 너무 좋고요. And her vocals are very understated, but leaves very lingering impression. 뭔가 굉장히 담담한 그런 보컬, 하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제니 투데이였는데요. Brought One More Track by 최제니. 이곡 역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타협점과 침묵과 집.

That was a 최재현이 타협점과 침묵과 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겠니? 내가 나와 타협점을 찾아서 마음이 쉬워지도록. Could you be just a little more honest so that I can find the compromise within myself and put my mind at ease?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겠니? 저 과거에 있는 어리둥절한 어린아이를 생각해봐. Think about that bewildered, lost child back in the past. 그런 내용의 그런 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 second singer-songwriter. A bit of a different vibe from 최제니님. 허회경 씨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좀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이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곡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허회경, 난 묻어요.

허회경 난 묻어요. So today's music boutique is all about the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뽀님께서 앞서 들은 최제니 너무 좋은데요. 제니들은 모두 재능이 많은가 봐요. Right. Very talented, I think, singer-songwriter. And the 허회경 that you just listened to, more of a conventional type of melodical ballad. And sort of a band music sort of sound. She really does well, I think. 좀 굉장히 슬픈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허회경 씨. 근데 곡을 상당히 좀 감성적인 멜로디를 또 잘 만드는 그런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So, 최제니 and 허회경. And the next artist is 민기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요즘 또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요. She started out as a SoundCloud artist, meaning that uploading her, you know, demo songs on her SoundCloud account. And that's how she, I guess, gained recognition online. 많은 요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일단 온라인에서 그렇게 홍보를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 딱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기뉴입니다. The song is Meaningless. 자기야.

0: couple of tracks we heard from Min Ginyu. First one was Meaningless, and the second track was 사랑하지. 곡들이 굉장히 짧죠. 오츠로옹님께서 오늘 모두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몽글몽글한 목소리와 사운드네요. All the artists that feature today sounds somewhat dreamy and very soft. I guess that is the vibe the young generation of musicians are definitely going for these days. 확실히 요즘 아티스트의 어떤 성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오츠로옹님께서 제 지인 중에 민기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좋아하는 a friend of mine used to use the nickname 민기뉴. Someone who really loved my sweet orange tree. Actually, 민기뉴 씨도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에서 그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Yes. I have actually one more song to go. 약간 이분들의 선배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김사월, 외로워.
1: 나는 외로워. 애써 좋은 사람을 찾고 매번 좋은 면들을 찾네. 어쩔 수 없는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listening to a guitarist named Gabor Szabo's song Love is Blue. Gabor Szabo는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된, 발견하게 된 기타리스트입니다. He's a jazz guitarist. I only discovered recently by accident. 그냥 듣다 보니까 이분의 음악에 그냥 바로 빠지게 됐습니다. So Gabor Szabo is generally considered jazz guitarist, right? But I think he's more than a jazz musician. 뭔가 재즈 뮤지션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He is from Hungary and immigrated to the States. So he is a Hungarian American. 지금 들으시는 곡은 Love is Blue라는 곡.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 이것을 이제 이분의 해석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Gabor Szabo의 Love is Blue. And this song kind of represents his, I don't know, musical mindset because he collaborated a lot of with a lot of people and he covered a lot of songs. 본인의 곡도 물론 훌륭하게 많이 했지만은 참 예전의 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곡들을 듣고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내가 듣던 곡인데 이분의 기타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다. It's just his music is just so comfortable to listen to. 그냥 계속 듣고 싶고. I think that's what music can do for you, and that's what good music can do for you. I think. 그죠? 그래서 이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버곡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 더 들어볼까요? This is Gabor Szabo's cover version of Both Sides Now.

San Francisco Night, Gabor Szabo, with the collaboration of with the band the California Dreamers. Interesting meant that he, little narration in the beginning that he says, this is a very personal song, so if you cannot understand it, particularly my friends in Budapest, 고향에 있는 친구들아, 이거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노래잖아요. Then save up all your bread and fly Trans Love Airways to San Francisco, USA. Then maybe you'll understand the song and it will be worth it.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바로 비행기 예약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와.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아니면 아주 귀한 돈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멘트도 너무 재밌죠. 본인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멋지시네요. Right, he I love his voice. 근데 참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So this next track is another instrumental that he composed with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Bobby Womack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노래인데. 참 멋진 또 인스트루멘탈입니다. 들어보실까요? Gabor Szabo, Breezing.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웰컴 백 투 하이라이트 에디션 오브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힌트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제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his song we are listening to is Hot for Teacher by Gleecast. This song is originally by Van Halen. And I'm going to give you the first hint.
1: 첫 번째 힌트는 항상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성대모사로 표현을 해드리죠.
0: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et right into it. Okay, I need my two hands.
1: 너 정말 수업 들어가라잖아, 수업. 왜 말을 안 듣니, 왜?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찰싹! 찰싹!
0: 네, 이런 감정씬이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기억나는 대사 아닌가요?
1: Get into the classroom. It is class time. This is what the teacher is saying in the scene. And she goes, Why aren't you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to your teacher? That's me. You'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Understand?
0: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울먹이면서 체벌을 하면서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좀 세기를 봐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장면에 어떤 드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맞춰 주시고요.
1: You know, guys, if you can't come up with the answer, if you have absolutely no clue of what I'm talking about, just take a guess. Just come up with the most random name.
0: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학생과 선생의 전쟁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정답을 모르시면 재밌는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1: You can also drop your hints and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e're back! I brought my pencil. Give me something to write on, man.

We are now listening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우리 영 H 모닝 그룹께서 완전 똑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완전 똑같이 들리셨구나. 뭔가 영혼이 없는데요, 저희랑 둘 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 정답은 호랑이 선생님. 완전 찰떡 제목인 것 같아요. 호랑이 선생님 너무 무섭잖아요.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잖아.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아주 매섭게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 CSI, 캣 CSI. 동갑내기 과약이었나요? 라고 It could be confusing. Yes, yes, yes.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갑내기 과약이는 근데 영화예요. And we're talking about a drama. And I guess the cast has a very similar role in both the movie and the drama too. 8960 모닝 그룹어 이건 바로 사촌동생 과외하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외 아닙니다. 뭔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And I totally understand why you guys are getting confused. 하지만 정답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909 모닝 그룹어 2737 제목은 땡땡땡이요. 김하늘이 대사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도 학생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Oh my god, so you had a crush on your teacher when you were a student? 몰라 몰라. 0362 모닝그룹어 땡땡땡입니다. 진의 군항제 벚꽃이 예쁘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So you did watch this drama.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또 떠오르시나 봅니다. 4477 also sent in the answer. Well, to help you guys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m gonna give you a second hint. This is a drama that depicts a love story between Chaewon, a high school Korean teacher, and a senior high school student. It came out back in May 2002.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It stars 김하늘 and 김재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채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Let's go!

And now we're listening to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We'll carry on.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부분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Welcome to the Black Parade by My Chemical Romance. 뭔가 romance 관련된 드라마일까요? This could be a hint, everyone. 저희 노래 그냥 틀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Hint is always behind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Y 고릴라 모닝그룹업께서 정말 추억 돋는 영화네요. 동갑내기 과이야기입니다. 땡! 이거 아니라니까요, 모닝그룹어들. 헷갈리실 순 있는데요. I'm talking about a drama that came out back in 2002. 자, 동갑내기 과이야기는 권상우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But this drama casts 김하늘 and 김재원. 자,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께서 또 도전을 해주셨어요. Another challenge from 조국 모닝그룹어. 상두야 학교 가자. 와,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B와 또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이죠. 뭔가 학교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많기는 했네요. There used to be a lot of dramas that kind of depicts the romanc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642 모닝그룹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드라마 봤는데 학교? 저 이제 학교 출근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학교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런 드라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Actually, in that case, let me give you another hint. 우리 모닝그룹어들, 클래식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때 이 노래 한 번씩은 연주해보셨을 거예요. When learning classical guitar or piano, you must have tried playing this song at least once.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기타 연주곡 뭐가 떠오르시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이 드라마 제목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Actually, in fac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guessing the correct answer. 3016 morning groover, 홍홍홍 라이프 morning groover, 3378 sent in the correct answer. 1854 morning groover, 정답은 땡땡땡 썸머PD님 김하늘인 줄 알았어요. 한주 파이팅이요라고 해주셨네요. 나는 썸머PD고 너는 김하늘이야. 뭔가 울먹이면서 찰싹찰싹 때리는 그 장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0933 모닝그룹어 땡땡땡 제 주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Oh, wow, so this turned out to be a true story. Oh my gosh. 행복하게 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3219 a new morning groover set 정답은 땡땡땡 the teacher got upset because the student kept seducing her? I'm not really sure because I haven't watched this drama myself.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뻔한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에 빠지는. But anyways, I will be back with the answer just in a minute. So stay tuned, everyone.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노래 제목에 정답 예시가 곳곳에 숨어 있군요. That is correct. You found out right.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숨은 그림 항상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나요? 우리 모닝그룹 선곡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9865 모닝그룹어 땡땡땡이요. 썸머피디님 힌트에 답 올려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istenership. 0300 모닝그룹어 우리 썸머님 힌트 감사합니다. 하트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Okay, moninggroupers. The answer is 로망스였습니다. 기타 클래식 연주곡 로망스 다들 아시죠? 로망스였고요. This song that we are listening to right now is 이별이 오지 못하게 by Paige and this was the soundtrack, everyone.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고 물러날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day to 3219 Morning Groover. 오늘은 3219 Morning Groover께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릴게요. And I'll be back for you guys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so stay tuned.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음악 감상하면서 딱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soon.

0: Survey Trend Data From MC to all generation.
1: Get ready to stay ahead of the trends as we dive into a world of charts, uncovering the latest buzz and unveiling fascinating insights. It is time for Chartopia, everyone, and here on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Chartopia.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 Today's topic is the worst types of part-time employees chosen by store owners.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입니다. Sounds interesting, right? I don't know how many bosses are listening to this show right now. 혹시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좋은 알바생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These days, meeting good part-time employees is like picking stars from the sky. So the short-term job platform 알바땡 recently conducted a survey with 400 store owners who employ part-time workers, asking them about the types of employees they regret hiring.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se types are.
2: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일단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1: And our chartman, Richard, has been doing a research on that, and he's going to announce from the fifth one.
2: 5번부터 우리 차트맨 리차드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Let's go!
3: Number 5. Types with poor attendance management, such as being late or leaving early.
2: 지각, 조퇴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인 유형.
1: I mean, we all are humans, so we can definitely make mistakes at least once.
2: 뭐 한 번쯤은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아 뭔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뭔가 5시부터 짐을 싸고 있다거나 6시 땡 하면은 바로 뛰쳐나가고 아 이거는 근태를 지키는 거긴 하겠죠. 근데 막 은근슬쩍 일찍 가는 거 있잖아요. 할 거 없죠?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5시 반밖에 안 됐고
1: And continuously being a little late.
2: 뭐 1, 2분 늦은다고 해서 뭐 문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 약속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1: It is the basic fundamental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those contracts in workplaces.
2: 그래서 뭔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면 일을 뭔가 이렇게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각, 조퇴 이런 거 엉망이면 안 됩니다.
1: Okay, let's move on to number four.
3: Number four. The type who looks at their smartphone at every opportunity.
2: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는 유형.
1: When you're supposed to be working at your workplace, you know, if you get that moment, you would always glance at your phone instead of focusing on your work.
2: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 손님이 막 부르고 있는데 저기요 이러는데 핸드폰부터 예, 잠깐만요. 이거

0: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는데, 본인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핸드폰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You're not even in a rush, so there is absolutely no need to stare at your phone, especially when you're working. 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일 시켰더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네, 답답하죠. Okay,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three. The type who only works when given explicit instructions.
0: Okay, some people might be on the fence about this. 일 일일이 시키고 제시해야 일하는 유형. 근데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켜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센스 이런 거를 조금 요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한 둘, 셋 정도는 할수 있는. You know, some people are really fast learners, so people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 you if you are a fast learner. So, you know, they would expect you to do certain things when you are not told to do the things one by one.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걸좀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안나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정채은 배우가 이제 그 수지 씨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근데 초반에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Like you need to be able to learn how to do things when you're not really used to the work.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죠. Alright, let's move on to number two.
1: Number two, the type who is slow and sluggish in their actions.
0: 행동이 느리고 약간 굼뜬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릇빠릇한 걸좀 선호하시나 봐요, 사장님들께서. I guess people prefer to have employees who are fast and quick instead of those who are kind of sluggish and slow, taking all of the time that they need. 뭔가 이렇게 뭔가 걸어오는 것도 느릿느릿 사장님께서 급하게,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이러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스마트폰 조금만 더 보고, 막 이러면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다가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불렀을 때, 네, 뭔가요?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예뻐 보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또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면 또 실수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좀잘 해야 되겠죠. So yes, those were the types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again when it comes to working in part-time.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다시는 뽑고 싶지 않은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So try to guess the first type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ever again. 힌트를 좀 드릴게요. I was about to get this work done. 사장님,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but, there's like millions of buts right here.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뭔가를 일을 시켰는데, 이거 제가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I was just about to get this work done. But this happened, that happened, this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Ellie King, X and O's.

0: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different charts and surveys. Some answers are being sent from our morning groovers. For example, 얼갈의 배추 모닝 그룹업께서 1등은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생일 것 같아요. So quitting your job without announcing in advance. 이것도 좀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 안 해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건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로만 일하는 알바라고 말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 네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조금만 있다가요 말하면서 말로만 일하는 그런 알바 와 진짜 오래가지 못할 건데 아리스 모닝그룹업께서 이래저래 핑계만 이야기하는 알바 같네요. 말로 일하는 So coming up with all different kinds of excuses. 그리고 1853 모닝그룹어 1위는 핑계대는 알바이죠. 일교차가 심한 시즌이네요. 모닝그룹어들 건강 유의하세요. By Bradley. So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quite big these day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perhaps the answer is those employees always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excuses. 맞아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불이 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그죠? 9909 모닝그룹어 말대꾸하는 유형이라고 So someone who constantly talks back to their boss. 이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8263 모닝그룹어께서 매일매일 실수하는 부주의한 알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유 사장님 울림이라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세상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알바 혹시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힘드셨겠네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업께서는 제 친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순위에 나온 거 다 하소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무단 결근이 제일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So a friend of mine owns a convenience store and unfortunately they have experienced all of the list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아 진짜요? 이게 진짜 흔한 케이스이군요. 이걸 다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무단 결근 진짜 왜 하는 걸까요? Like why would you not show up to your work unannounced? That is like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ever do if you are getting paid to do a certain job. 아 진짜 이런 건 좀 기본인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도 같은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건 저희가 좀 지켜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장이었던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ESTJ라 그런가요? Okay, everyone. It's time for me to announce the answer. 우리 리차드가 또 정답을 발표해 줄 겁니다. Richard, are you there?
1: Number one. The type who has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0: 맞습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은 그런 유형이죠.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왜 이 일을 못했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그런 변명과 온갖 그런 핑계들이 많은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0853 모닝그룹업께서 요즘 사장님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유유 갑자기 저 퇴사합니다. 유유 최악의 직원이네요. 라고 I guess a lot of bosses are frustrated about the fact that some employees would just quit their job unannounced.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이제 될 텐데 나중에 본인들이 사장이 돼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0933 모닝그룹어 핑계만 대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려는 알바 같네요. 알바생들, 사장님들 모두들 서로 안 맞으실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들 화이팅! Big ups to all the employees and even employers. 맞아요. 조금만 좀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일말의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알바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I have like one experience of doing part-time and not so much when I was in college because most of the times I would be doing tutoring. 저는 과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알바 경험은 딱 한 번 있거든요. And that was when I used to work at a kindergarten when I was a freshman. 새내기 때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저 좀 어떤 알바생이었을 것 같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Like,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employer do you think I was? 저 되게 나름 열심히 했던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한 3년, 4년이 지났나요? 갑자기 제가 해외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And I picked up the random phone call, and it turned out to be my boss when I used to work my part-time. 예전에 알바했을 때 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즘 대학생인데 뭐하냐고, 알바 다시 해줄 생각 없냐고, 예전에 받은 거에 더블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저 나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알바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썸머쌤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한데 저 지금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나 그래도 괜찮은 알바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바했을 때 최저임금이 한 4,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I guess the minimum wage back in time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was around 4,000 won. So when she said that she would pay me double, it would be like 8,000 won? 지금에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네요. Anyways, that was my story on my working part-time back in freshman.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going to now get to a song break and read your messages later on, so stay tuned. Here is Rachel Platten, Fight Song.

0: everyone, this is a segment where you get to learn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And for this particular segment, joining me in the studio is producer YG. Good morning.
1: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0: Sounding extra energetic today.
1: Try to be.
0: Yeah, you're trying really hard.
1: Actually, I'm very scared right now.
0: Yeah, you're really hurt. And today you're actually going to the hospital.
1: 무서워요.
0: Everyone, YG is going
1: 무서워요.
0: To be hospitalized. He's going to be hospitalized today because he needs to get a surgery. 1303 Morning Group, Summon님과 YG PD님 코너 오늘도 멋진 연기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배송 반장님도 YG PD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Stay What의 텐션이 하이 텐션이네요. 수술이요? 라고
1: 네.
0: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그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고요.
0: 아니요, 당연하죠. 누가 보냈나요?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세요? 뭐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아니에요?
1: No, I'm not gonna do that.
0: 그것도 요즘 그렇게 패키지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제가 뭐 소개시켜드릴까요?
1: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될 거예요.
0: 아, 그래요? 뭐 페이스오프까지는 요즘 뭐 시술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접어두시고 건강을 먼저 되찾으시기 네, 바랍니다.
1: 팔만 잘 고치고 올게요.
0: 네, 팔 잘 고치신 다음에 이제 미용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하네.
0: 얼마나 잘생기셨나요? 우리 그 뭐죠? 제가 밀고 있던 거 3초 하석진. 네,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네. 진짜 근데 재활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로드레이지 모닝그룹께서 YG PD님 굿모닝 오늘 팔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받기 좋은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날씨는 정말 좋은데
0: 네네.
1: But the problem is that it's getting hot. Right
0: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그냥 잘 받으시는 것도 네 아유. 6월 7월 되면 더 더워지니까요.
1: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0: 아리수 모닝그룹어도 진짜 얼른 나오세요. 남산 최 팀장님 YG PD님 들려주세요. 혼신의 연기 기대합니다. 아 우리 이제 팔리기 그만하고 연기나 빨리 하라고. So let's get right into it. Are you ready? Let's go.
1: (웃음) 내 여자친구는 자유로운 영혼. We've been dating for 3 weeks, and I'm not still used to her, but she's beautiful. 하지만 너무 이쁘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서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써머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She said she'd be at dinner, company dinner.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Let me call her. 썸머, 어디야? Are you still at company dinner?
2: 아, 그럼 그럼. Oh my gosh, this company dinner is so much fun. I think we're about to head to the singing room right now.
1: 노래방?
2: 나 노래방 가서 또 행복한 날을 불러볼까? 몇 번이나 이별을 경험하고서 날 만났지.
1: 나 이러다 진짜 내가 이별을 얘기하는 수가 있어.
2: 응?
1: 어? It's late. 어? What do you mean? 노래방
2: Hey, are you breaking up with me just because I'm going to 노래방? 아니 연애 초반 때 오빠 쿨하다고 했잖아. 정말 1억이야. 노래방 간다고 헤어져.
1: 그래 알았어 조심히 놀다가 들어가.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 가면 전화하고. Summer never called that night. 이날도 또 연락 두절. 아, 또 어디야? 나 이 밤까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Where are you? Why aren't you at home yet?
2: Hey, don't be so obsessed. No 집착. 오빠 나는 말이지 집착하는 남자가 제일 질색이야.
1: 너가 집착하게 그래서 어딘데?
2: Hey, I'm at a very important business meeting. 이거 노는 거 아니야.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중요한 저녁 자리라고. YG 바보.
1: 그러고는 그녀는 또 연락 두절. This happens almost every day. 맨날 이러고 제 여자친구는 극이라서 친구도 정말 많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아요. She never has any time for me.
2: Oh, sorry, YG. This weekend,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Oh, next weekend, 다음 주. Sorry, I have my friend's wedding party.
1: 아니, 그럼 나는 언제 볼 건데? 아니, 우리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연애하는 거 맞지?
2: Of course. 아 그리고 일단 나는 예쁘잖아. 예뻐서 다 용서한다며. 아니야?
1: 어 그런데 아 no summer no.
2: No? Are you saying that I'm not pretty? 지금 나 안 예쁘다는 거야? Did you just say that to my face?
1: Summer, you are pretty, but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What? 오빠, 갑자기 왜 그래?
1: I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Sign up for what? 우리 YJPD님 이런 여자친구 어떠십니까?
1: 어 사실 제가 이렇게 화내진 않아요.
0: 어 진짜 근데 화 별로 안 내셨어요. 그냥 약간 어디야 이렇게 걱정하는 톤으로 얘기하셔가지고.
1: 어 I actually acted like I'm angry.
0: 아 okay, so that's you being angry.
1: Actually, I'm not gonna say anything if this kind of things happens to my girlfriend.
0: But like, how is it?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아, 화를 내든 안 내든.
1: 일단 싫어요.
0: 아, 싫어요. 싫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약속이 없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극단적으로 밸런스 게임이에요. 약속이 하나도 없고 나만 바라봐 주는 여자 versus a girlfriend who has so many plans like two weeks ahead.
1: 앞에 거. 전자.
0: 앞에 거. 어. 오, 전 어떨 것 같아요?
1: 근데 네. 약속이 있어도 네네. 연락이 한 뜨문뜨문 되면 괜찮아요.
0: 아, if someone
1: 아 약간 그러니까 노래방도 네네네. 나왔는데 네네. if someone goes to 노래방 for 2차 they have my girlfriend has to call me or message me like I'm going to 노래방 for second 뭐 2차.
0: Oh, like every so single hour.
1: If it's it is I'm fine with that.
0: 저는 약간 집에 갈 때만 연락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집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연락해 주면 뭐 what's the problem, I guess.
1: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너무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2시 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0: 왜 안 자요? 먼저 자야지. 아 걱정돼서.
1: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아. 있다라는 약간 아 너무 집착인가 이거?
0: 아니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다리시지 마시고 데리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괜찮죠.
1: 근데 네. 근데 가끔 그게 애매한 게.
0: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네. 회사 사람들이 연애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네. 어 나 왔어 그랬는데
0: 어 맞아요.
1: 되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전 뭐 좋아합니다. 네 많이들 데리러 와 주시고요. Anyways.
1: 여러분 잘 들으셨죠?
0: 네 서머 픽업하러 오세요. 여기 상암동 매봉산로 3일입니다. Anyways, today's key expression is I didn't sign up for this. I did not sign up for this. YG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So what does this mean, everyone? Take a guess. 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보기 드릴게요. 1번.
1: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0: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2번.
1: 사인해 주세요. 팬입니다.
0: 어,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네. I did not sign up for this.
1: 좀 이따 사인해 주세요.
0: 어, 진짜죠? 제가 팔 여기다가 사인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So everyone, let me know the answer.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G, so much. 수술 받으시는 거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Here is 소찬이 현명한 선택.

6533 Morning Groover Set 1번 1번 썸머님 사인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줄 서시고요. 7991 Morning Groover Set 1번이요. 저런 여친 싫어요. 점점점. 크크크. 조금 과하기는 하죠. 어떻게 이렇게 2주, 3주, 한 달치 약속이 다 잡혀버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2789 Morning Groover 신규 Morning Groover신데 정답 1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The answer was number one.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가 I did not sign up for this의 정답이었습니다. I did not sign up for this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걸 하려고 한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뭔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The expression I did not sign up for this originates from the literal act of signing up for an activity, event, or service. So in this context, to sign up means to formally agre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y registering or putting one's name on the list.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타지로 거취를 옮겨야 하는 상황, 이럴 때좀 난감하죠. 이럴 때 when the job required him to move to a different city, he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저는 당연히 여기 상암동으로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주도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그리고 러닝크루에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럴 때 I joined the running crew for a light workout. 나 가볍게 그냥 운동하려고 했는데 But it is too intense. 너무 힘들어. I did not sign up for this.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제 머리를 해줄 때, 머리가 갑자기 마음에 안들 때, Oh my gosh!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 파마 뭐예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that was the expression for today's say what. 오늘 사용 많이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hope this segment helped you guys improving your English,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nd your song requests. Here is 이정현, 와!

0: Are you all surprised at this moment?
1: Because
0: We are starting off with a song that is not so hype? Don't be surprised, because we have one of those days too.
1: 우린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발라드 위주로. 제가 발라드 알러지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가 무서우면은 정면 마주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을 마주해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라드 노래 준비해봤어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 신나는 노래를 틀고 싶지만 저 스스로를 조금 누르고 이 발라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윈니 아랫니 윈니 휴스턴 언니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윈니 휴스턴 언니.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캐리 아빠님께서 마침 서머 피디님 사랑해요.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네 여러분, 차분해 서머 제발 오버하지마. 여러분들 오늘은 발라드 느낌으로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So I'm facing my own trauma here, you know, facing this lovely ballad song. So enjoy. 그리고 이 노래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There is a moment in this song where the drum goes boom. So let's all try to guess exactly where that part is. 이 노래 중에서 막 이렇게 퍼스가 좀 있다가 갑자기 쿵 And I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볼륨을 제가 한번 더 크게 들어보고 노래가 잘 들리도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TMI 퀴즈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TMI 퀴즈를 우겨넣는 저 어때요? So obviously there is a random quiz that you have to guess. Summer's totally random TMI quiz. 굳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게 바로 TMI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오늘도 질문 나갑니다. So here goes the question.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하루에도 3번, 4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미뤘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hen I was a kid, my dream job changed 3 times a day.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여러분 시작! 쿵! 와! 맞췄어! I got it right! 아닌가? 0.1초 빨랐나? 이 쿵 부분 맞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점수 매겨주시고요. Love you. 여러분, 신나는 나. 제발 차분해져. 썸머야, 정신 차려. Okay, so guess this answer. When I was a quiz, my dream job changed a lot.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릴 때 가장 오래 제가 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정말 쓸데없어요.

you know, I'm kind of enjoying this ballad vibe.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발라드를 듣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 All My Life 이거 함께 불러주실 거죠? Back to the 90s. 아, 이 노래가 우리 오빠 결혼식 축가였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익숙했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기억나시나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오빠의 결혼식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세요. Like you. I pray for someone like you.

어때요? 즉석으로 이렇게 번역해드리는 저 번역 서비스입니다. Okay. 오, 선이 모닝 그룹업께서 손마케팅님 굿모닝이에요. 힌트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이 장래희망은요, 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약간의 서비스 직종이네요. 예. 그래서 0117 모닝그룹원은 땡입니다. 왜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저는 가수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 did not want to become a singer, but I actually wanted to become a back dancer. 저는 백댄서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뒤에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때도 알았나봐요. 아, 메인댄서는 내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백댄서 안무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양내의 희망이 한 3초 정도 있었습니다. Oh my lov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난 항상 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로맨틱한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축가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축가 전문 가수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밀었던 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뭐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o it was all about being friendly to a lot of people. 뭐 그런 꿈을 제가 한 달 정도는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장래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hat you feel the same you. Oh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Pray for someone like you, Jenny. I can't deny that I finally found you. 드디어 널 찾았어. 내 인생 전부. Oh,

발라드 나쁘지 않은데? So since we have, you know, enjoyed some pop song, pop ballad, it's time for another Korean ballad. 아, 네, 맞습니다. The Legend 고전 발라드. 언제 또 빅마마가 고전이 되었어요? 체념 듣고 있습니다. 행복했어, 다 같이. I was happy.

오케이, 가사 모르니까 문자 읽어볼게요. 9419 모닝그룹.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을 테니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니 지금이라도 도전. 일방통행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라고. So you dreamed about being a Miss Korea because you were so pretty. 아, 칭찬은 감사한데 은근히도 이거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되고 싶다? 올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영 H님 정답은 편의점 사장님. Wow, the owner of a convenience store, the CEO.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해요. 제 옛날에 초딩 때 장래희망이 사장이었어요. 사장이라고 적었었어요. Do I have to hate you?

우리 신규 모닝그룹의 웰컴 놀라진 않으셨죠? 우리 8586 모닝그룹을 셋 선모님 안녕하세요 스튜어디스일 것 같습니다 라고 5532님도 승무원 6384님 스튜어디스 선모PD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해피라이프님도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해주셨는데 정답 맞았어요 저 어렸을 때 승무원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딱 땡 항공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너무 멋있어 보였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었고 안녕하십니까 Please fasten your seatbelt We're now about to take off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오 박진찬 되게 놀라시는데 놀랍게도 좀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외향사가 더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런 거 있죠 조금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안전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Free for check-in No, we don't have beef service here. I'm sorry, just eat chicken.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 항공사가 조금 예, 빡세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도착하면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sit down, you over there, sit down, seatbel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뭡니까? 엄청 친절하잖아요. You know, Korean flight attendants are known for being so friendly. So we're like, 아닙니다. 앉으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승무원을 꿈꿨는데 주변에서 자꾸 외향사라고. 어때요? 저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어울리나요? 아니면 외향사가 어울리나요? 자, 클라이맥스 왔습니다.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권혁수 영상 보셨나요? 지금 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팔을 막 이러면서 마지막 사랑 The last love 아, 네가 바로 내 마지막 사랑이야 끝사랑이야 너무 얼마나 로맨틱한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 빅마마의 체념 I wish you the best. 너무 슬퍼. 여러분 발라드 왜 들어요? 이렇게 슬픈데? I'm dropping tears right now at this moment.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눈물이 1도 안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터키 항공사는 어떠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터키 항공사 저 타봤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막 안전수칙 같은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는데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요? So you know those safety guideline videos that they show you? Yeah, Turkish Airlines, they do like the best job at it. 막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 막 춤추면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 바이브랑 맞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희치님께서 이 노래는 반대로 영어로 불러줘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해드렸잖아요 네? If I could go back in time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있는데 영어로 한번 또 개사를 한번 해볼까 개사가 아니다 번역이죠 울고 있는 너의 잠깐만 이게 한국 노래로 먼저 심취를 했다가 빠져들면 그때 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네. 솔직히 한국 가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쉽진 않아요 떠나가면 안 되니까? 떠나가면 안 돼. 아직 또 아니네.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안 그만해. I miss you. 이걸 누가 번역 못해. I miss you. I know that you would hate someone like this. 여기부터 알아요.

가능하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발라드 바이브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노래방 하면 발라드예요. 그쵸?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런 절실한 발라드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잖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또 그렉 형님이 생각나는 노래인데, you know, a lot of you might be thinking about Greg when listening to this song. 이런 난 내가 미워질 만큼 yeah, I'm Greg Vine. 그렉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이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드셔야 돼요. 너를 이렇게 너를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Let's go, this is Greg Vine.

이거예요. I miss Greg. 우리 그렉 오빠 잘 지내죠? 회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추억 함께 회상해 주시면서 자, 백지영언니 나오셨어요. 우리 삼바 라틴 언니 아니죠. 발라드 퀸! 백지영언니가 디바도 아니죠. 그 Dash가 아니라 총 맞을 것처럼 이 절실한 발라드. 이거 박우리 팀장님이 띄워주셨는데 좀 당황했어요. 가사를 모르는데. 구멍난 가슴에 그건가요? 그죠. 구멍난 가슴에. 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렉형 찾아주신데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백지영 언니 타임입니다. 네, 빨리빨리들 캐치업 해주시고요. Please catch up.

0: 진짜 제 텀블러를 걸도록 할게요. At least one of you might be singing along to this song, right? 가도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되나? Oh, but it flips out the room, my fingers.
1: 진짜 노력하다, 노력해. 와, 지금 내정지할 것 같은데.
0: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썸머의 발라드 극복기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셨어요. So I guess I have overcome my trauma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s song selection.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은 정면 마주할 때가 인생에서 필요한 겁니다.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face the trauma. Okay? 우리 또 명언 좋아하시는 사뚜기 모닝그루버 외에 다수 모닝그루버들을 위해 이 명언 하나 남겨드리고요. I'm going to get ready for some news headlines, okay? So listen and enjoy to the rest of this ballad song. 백정원이의 총 맞은 것처럼 들으시면서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는요. I want to focus on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한국 인디 씬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특히 많다는 또 두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s you know, 한로로 is also her background is indie singer-songwriter and she's probably the one of the hottest singer-songwriter not only in the indie scene, just on the mainstream scene, you know, overall.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던 인디 여성 싱어송라이터 세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today I brought prepared songs by three Korean indie singer-songwriter, female singer-songwriter, that is. 그래서 첫 번째 아티스트는 최제니라는 분입니다. Her first artist is named Jenny Choi. She made a debut in 2024. 근데 아직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음악성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without just further ado, right? Let me just play a song by 최제니 and talk more about her music. This is 최제니, Today.

Trey Jenny, today I just really loved listening to that track, that sort of muted piano playing. 뭔가 이렇게 한 톤을 딱 죽여놓은 듯한 그런 피아노 톤도 너무 좋고요. And her vocals are very understated, but leaves very lingering impression. 뭔가 굉장히 담담한 그런 보컬, 하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제니 투데이였는데요. Brought One More Track by 최제니. 이곡 역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타협점과 침묵과 집.

That was a 최젠이 타협점과 침묵과 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겠니? 내가 나와 타협점을 찾아서 마음이 쉬워지도록. Could you be just a little more honest so that I can find the compromise within myself and put my mind at ease?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겠니? 저 과거에 있는 어리둥절한 어린아이를 생각해봐. Think about that bewildered, lost child back in the past. 그런 내용의 그런 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 second singer-songwriter. A bit of a different vibe from 최제니님. 허회경 씨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좀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이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곡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허회경, 난 묻어요.

허회경, 난 묻어요. So today's a music boutique. It's all about the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뽀님께서 앞서 들은 최제니 너무 좋은데요. 제니들은 모두 재능이 많은가 봐요. Right. Very talented, I think, singer-songwriter. And the 허회경 that you just listened to, more of a conventional type of melodical ballad. And sort of a band music sort of sound. She really does well, I think. 좀 굉장히 슬픈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허회경 씨. 근데 곡을 상당히 좀 감성적인 멜로디를 또 잘 만드는 그런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So, 최제니 and 허회경. And the next artist is 민기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요즘 또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요. She started out as a SoundCloud artist, meaning that uploading her, you know, demo songs on her SoundCloud account. And that's how she, I guess, gained recognition online. 많은 요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일단 온라인에서 그렇게 홍보를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 딱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기뉴입니다. The song is Meaningless.

0: couple of tracks we heard from 민기뉴. First one was Meaningless and the second track was 사랑하지. 곡들이 굉장히 짧죠. 오칠옹님께서 오늘 모두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몽글몽글한 목소리와 사운드네요. All the artists that feature today sounds somewhat dreamy and very soft. I guess that is the vibe the young generation of musicians are definitely going for these days. 확실히 요즘 아티스트의 어떤 성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오칠옥님께서 제 지인 중에 민기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좋아하는 a friend of mine used to use the nickname 민기뉴. Someone who really loved my sweet orange tree. Actually, 민기뉴 씨도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에서 그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Yes. I have actually one more song to go. 약간 이분들의 선배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김사월, 외로워.
1: 나는 외로워.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listening to a guitarist named Gabor Szabo's song Love is Blue. Gabor Szabo는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된 발견하게 된 기타리스트.

입니다. He's a jazz guitarist. I only discovered recently by accident. 그냥 듣다 보니까 이분의 음악에 그냥 바로 빠지게 됐습니다. So Gabor Szabo is generally considered jazz guitarist, right? But I think he's more than a jazz musician. 뭔가 재즈 뮤지션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He is from Hungary. And immigrated to the States. So he is a Hungarian American. 지금 들으시는 곡은 Love is Blue라는 곡.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 이것을 이제 이분의 해석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Gabor Szabo의 Love is Blue. And this song kind of represents his, I don't know, musical mindset because he collaborated a lot of with a lot of people and he covered a lot of songs. 본인의 곡도 물론 훌륭하게 많이 했지만은 참 예전의 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곡들을 듣고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내가 듣던 곡인데 이분의 기타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다. It just his music is just so comfortable to listen to. 그냥 계속 듣고 싶고 I think that's what music can do for you and that's what good music can do for you I think 그죠? 그래서 이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버곡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 더 들어볼까요? This is Gabor Szabo's cover version of Both Sides Now

San Francisco Night, Gabor Szabo, with the collaboration of with the band the California Dreamers. Interesting meant that he, little narration in the beginning that he says, this is a very personal song, so if you cannot understand it, particularly my friends in Budapest, 고향에 있는 친구들아, 이거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노래잖아요.

Soweto that he composed with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Bobby Womack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노래인데 참 멋진 또 인스트루멘털입니다. 들어보실까요? Gabor Szabo, Breezing.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